못해서 일이 복잡하게 돼서 미리 말을 못했어. 오늘 갈 줄도 몰랐고 멍청하다고 욕해도 돼. 늦게 말했다고 욕해도 나 할 말이 없어. 일이 이렇게 됐어.

하다가 공항 가서 얘기하자. 알아, 어이없는 거.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말하기가 힘들더라. 너가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워서. 헤어지자고 하면 그렇게 할게. 빌라고 하면 빌게. 미안해.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미안해. 이런 남자여서 미안하고 책임감 없어서 미안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일어서서 뉴욕 갈게. 너무 미안해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어. 선호, 너에 비해서 내가 너무 무능력해 보여. 항상 멋지게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 주위 사람들한테도 멋있는 남자친구라고 기억되게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자꾸. 한없이 내가 부족해 보여. 혹여나 당신 방을 발목 붙잡을까 봐, 거슬리게 할까 봐 미치겠어. 속마음은 매달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염치가 없어서. 미안해, 혼자 할 말에서. 보고 싶어.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줘. 나 9시 30분 비행기야. 미안해, 복잡하게 해서.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자신이 너한테 너무 당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그랬어. 말도 못하겠고 미안해. 들어가서 보려고. 지금 결정하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